해도 내 그 땡키 바이크 바이어스 마요 마인 코리스 빌고 택시 고우 쿠나 투 라우 토리 스투프 라스 니트 쿨 아웃 플루 사우스 샤프 더 바리쿠드 바우 투 스파우 Niggas call me through the crest. Already told you by now. So shorty keep a loosey day. Help the Lord's shoulders loosen up a bit. A couple favors and some other shit.